산신님 산에 발복함. 산신님 산에 발복하노라오. 하바사 송태렉 송야대. 에메리 밤가 바오로 자야네 아둥라오. 한신이 해봐 사 송카